0: 下车！看什么看？赶紧开车！快点！快点！
1: 快快快！
0: 快点！快！
2: 看什么？
0: 愣着看什么？快走！
1: 快走！
0: 快走！
2: 快！走！
1: 走！
2: 走！
1: 走！
0: 快走！
3: 进去！不是，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